既然上天注定咗你而家呢一刻仲未瞓得着，我哋就顺意下天命，试下唔好再去问点解，听下我为你准备嘅不眠歌单。不眠歌单入面，率先为你拣嚟梁朝伟嘅《从前》。接住落嚟，我哋有李慧敏。歌曲名字《恋爱动词》。